밖에 아가나 하 차부 차트리랑 웅송 밖에 차담비랑 안층이 치프 미니스터니 야 차크람 미압코 다리아디 남마 막송하니안 응아 아루 막칸치 안탄탄코 위트나 초올 응아 아루 닥차크크나 아루리 이바그니기파 소마랑오 막바테 바코라나 시그파랑나 남급파 초랑코 메속기 온나니나 우코 데마텔레 아가나 하 범마니 온카니 아루라케 캄카니안 추석 나급다 양그탐 조롱과 네바 우와 아가나하 Superintendent of Children's Home Boys Resubel Para Sri Rukcheng Sangma 와바 몽송급파 속급파 우에 졸롱은 메왈니 감차타니니 금은 아루 다루로뱅급파 차단베랑니 소셜메디아랑코 작칼라니 금은 심삭나 낭만이랑코 쿠파티앙하 예 사금흑니 프로그램랑 JK Music, Arts, Sports 아루 급은 프로그램랑코 같다하 아우 이아노 자단메랑 몽송급파 응에 바꾸라 아이 수상하하 블록 레벨로 수상급파랑 디스트릭 레벨니겠다 오코멘티 카수상이랑 바하라 파나 초랑 응하하 우아랑하니 포크단스, 포크송, 페인팅, 포이트리 아로 골포 시아니 퀴즈, 사이언스멜라, 원 액플레이 아로 부두 사수사그르카니 야랑한 응하 디스트릭 레벨니겠다 수사타니오 체급파랑 노 카르흐스코 State Level Chief Minister Youth Engagement Program Competition o Jekon Shilong Songjin o ngat kini gipa o susani ko dakang na chol ngini ni gman ba agani nangaha. Yarang baksa daani pringnam tura program na don sovenin sumay ba yanon bu naha kenal pringo apsan sumayo apsan program mo grum taiku jana kengkeng sakantinan salam.

나시망 Lead Secondary School 주라 오퍼랑가빠 그로사 음무 알마락니 포도무가니 코크나스와하 바우조조 나시망 제니퍼 상마니 자소타니 기트랑 코크나스와나만긴 기트랑 웨이가 카사침 앙낭나 라이 그뿐 카타호 아로 샵자와 가리코

나 시망 디비 상만이 기드랑코 그나스와하 나오나 시망나 심부 모문니 기드랑코 가마당스카겐 기드라롱잉아 자종 팅수아우 아로 카팍 카팍 돈니

지나치게 넓어가고 가니까 아침 메갈라인이 border 졸로 아침 야 아산 border 그거 많잖다 메갈라인이 바디가 바꾸는 게 아산이 border 그거 많나 우리 그러면 예지 비아프랑 다 소랑 바 에리아랑 아산 졸로 동아치 야랑 그 유럽 나갔다 interstate border area development program 그 아바칭하 야 프로그램 그 하자금이 지금이 지금